아돈 빈 아브 여호와요. 에이 아돈, 에이 아돈, 가바비 아나 우스리, 가바비 아나 우샤. 에메가메 도니, 워스메세 프로부 부아살레다이, 완전히 아살레다이. 소부 부아살레다이 원세. 바이보스 워스 무니메세 무니 베디아, 이 베디아 나나 히야, 에이 아살레다이. What's in here? What's that saying when you're past all the time? Yeah. What's the saying of that saying? If you say, what are you saying? I want to change. Now we have some tough from where we are. We are in your presence, Paul. I did not come to swim out.